안녕하세요. 프랑스 툴루즈에서 한국 음식점 요리를 하고 있는 요입니다. 라디오 점 찍고 아니 라디오 줄 긋고 점 네트를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